0: Хочу в майбутньому побажати всім мати багато вірних друзів, щоб ніхто не був самотнім, але ніколи не був перенавантаженим. Щоб всі відчували себе на своєму місці. Щоб нічиє місце не заважало місцям інших.
1: Die Zukunft umsegnen, umräumen, umbauen.
2: Vamos, hermanos y hermanas, a reconciliar esta nación.
3: I'm roaming all these future places, gazing all these gleaming faces, all these streets of rusty gold, glowing bloom you left behind. Just a gust of silver warmth.
4: Kunun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 미래는 미래 스스로 저절로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5: 헬렌 케이 said that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6: Wenn sich die Rolle der Frau verändert, verändert sich die ganze Gesellschaft mit.